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중동 정세를 고려한 금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정부는 규모를 3조 1천억 엔 정도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반 국회에 제출할 방침으로 신속하게 심의해 6월 상순에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다카이치 수상은 25일, 정세는 여전히 불투명하므로 필요한 시책을 임기응변으로 강구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이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전기와 가스요금 지원책을 실시함으로써 일반 가정의 부담을 3개월 동안 5천엔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원책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26일 강요회의에서 금년도 예산의 예비비에서 5,135억 엔을 지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자금 면에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 금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이며 지금까지 규모 3조 1천억 엔 정도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다카이치 수상이 오는 6월 중순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므로 신속한 심의를 통해 6월 상순의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이란과의 전투 종결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SNS에 이란과의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투고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사람에게 있어 위대한 합의가 될지, 그렇지 않으면 합의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경우 전장으로 돌아가 지금까지 이상으로 대규모로 격렬한 공격이 될 것이다. 그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라며 다시 한번 군사 행동을 시사하며 이란 측의 타협을 압박했습니다. 이 앞서 루비오 국무장관은 25일 방문 중인 인도에서 기자단에게 합의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뒤 해협 개방과 핵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협상에 들어가는데 상당히 확실한 제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고 있고 나쁜 합의를 맺을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란 외교부 바가에이 대변인이 25일 회견에서 협상은 진전되고 있지만 바로 합의에 이르는 단계가 아니라는 인식을 나타낸 뒤핵 문제의 상세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합의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0: 인도를 방문 중인 모테기 외상은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중동 정세에 입각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안전 확보와 에너지 등의 안정 공급을 위해 연대해 가기로 확인했습니다. 모테기 외상은 일본 시간으로 26일 오후 인도에서 일본, 미국, 호주, 인도 4개국의 협의체인 쿼드 외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에 앞서 일본 시간으로 25일 밤 모테기 외상은 인도의 자이샹카르 외무장관과 회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이샹카르 외무장관은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모테기 외상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인도가 원동력이 되어야 하며 연대해 가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양국 외상은 이어 중요 물자의 견고한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일치하고 방위, 안전보장과 인적 교류 분야에서도 구체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중동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안전 확보를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과 에너지와 중요 물자의 안전 공급을 위해 연대해 가기로 확인했습니다.
1: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와 베이징에서 회담하고 이란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파키스탄의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도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하고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해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25일 중국을 방문한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와 베이징에서 회담했습니다. 회담에서 시 주석은 파키스탄이 중동 평화의 회복을 위해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는 중국과 긴밀히 연계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의 촉진을 위해 함께 공헌해 나가고 싶다고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중국 방문에는 파키스탄의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도 동행했는데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25일 회담했습니다. 회담에서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해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으로 발생한 불을 하와이의 진주만으로 옮겨 일본과 미국의 관계자들이 함께 불어서 끔으로써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평화 활동을 전개하는 도쿄의 NPO가 기획한 것으로 24일 하와이의 진주만에 면한 국립기념공원에서 약 2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불은 후쿠오카 현의 남성이 원폭이 투하된 직후 히로시마에서 가져온 것으로 일본에서는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의 상징으로서 계속 켜져 있는 사실이 행사장에서 소개됐습니다. 이어 양국 관계자의 후손 등 대표 5명이 평화에 대한 소원을 담아 여러 개 랜턴에 나뉘어진 불을 불어서 끈 뒤 마음속에 종전을 선언하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NPO 이사장이자 히로시마시에 있는 원폭의 아이의 동상의 모델인 사사키 사다코 씨의 오빠 마사히로 씨는 No more 히로시마, No more 나가사키라는 말을 들으면 모든 이들은 아니지만 일부는 Remember Pearl Harbor라고 답한다며 유감스러움을 지우기 위해 서로가 웃는 얼굴로 불을 끄므로써 평화로 향한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와이에 사는 퇴역 군인 남성은 틀림없이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원한과 분노로 인해 전쟁이 시작됐을지 모르지만 이 행사가 평화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중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이 중국 강요와 접촉한 데 대해 기아라 관방장관은 25일 양국 간의 우려와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더욱 중요하다며 대화는 계속해서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80명 이상이 숨진 중국의 탄광 폭발 사고에 대해 북조선 매체는 25일 김정은 총비서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위문 전문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이 가까운 시기에 북조선을 방문할 가능성이 보도되는 가운데 우방국이기도 한 중국과의 결속력을 강조한 모양새입니다.
0: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제조한 주력 항공기 737 맥스가 일본 항공사에 처음 도입돼 25일 기체가 공개됐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춘,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2: 北海道、いいね!
3: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4: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3: はい!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3: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3: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2: 홋카이도,いいね.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3: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 빛으로 빛납니다.
2: 어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4: 大丈夫?
0: 괜찮아?
4: 顔가 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2: 北海道、いいね。
3: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4: 大丈夫? 顔が赤い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눈을 보고 싶어요.
3: 雪가 見た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雪는
0: 눈,
5: 見たいです는
0: 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동사의 ます형에서 ます를 빼고 타이를 붙입니다.
1: 동사 보다, 미루의 마스형이 미마스니까 미타이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대화에 나온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5: 홋카이도니 이키타이데스.
0: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5: 도모다치니 아이타이데스.
0: 또 이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사의 사용법인데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오,는 뒤에 동사가 타이 형태가 되면 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눈을 봐요. 유키오 미마스는 눈을 보고 싶어요. 유키가 미타이데스가 되는 거로군요.
0: 그렇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見たいです. 雪が見たいです. 雪が見たいです.
1: 잘하셨어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6: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3: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1: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5: 日本で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을 물을 때는 의문사
5: 何?
0: 무엇을 사용합니다. 何 대신에 대화 내용처럼
5: どんなこと?
0: 어떤 것을 써서 물어도 됩니다.
5: したい는 します
0: 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6: 라멘가 타베타이데스.
1: 라면을 먹고 싶어요.
5: 타베타이는 타베마스.
0: 먹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1: 네, 그럼 질문한 뒤에 대답을 말해보세요.
5: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라멘가 타베타이데스. 라멘가 타베타이데스.
0: 그럼 이 밖에도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교토의 긴카쿠지절에 가고 싶다고 가정해서 말해보세요. 긴카쿠지는?
5: 긴카쿠지. 긴카쿠지.
0: 가요는?
5: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긴카쿠지에 가요는?
5: 긴카쿠지니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3: 긴카쿠지に行きたいです. 긴카쿠지に行きたいです.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얼굴이 빨개진 탐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大丈夫?
5: 大丈夫?
0: 는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걱정될 때 사용합니다. 정중하게 물을 때는
5: 大丈夫ですか?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2: 北海道? いいね!
3: あと 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4: 大丈夫? 顔が赤いよ。
2: 하루상의 지혜袋.
1: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의 무대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이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일본의 주택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장 선생님, 일본의 주택은 방이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0: 집에 따라 구조가 다르지만요. 방은 일본식 방과 서양식 방이 있습니다. 서양식 방은 플로링이라고 하는 마루나 카펫을 깐 바닥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일본식 방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는데요. 탁자를 놓고 방석에 앉죠.
1: 일본식 방에서는 다타미 위에 이불을 깔고 자죠?
0: 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많아지고 생활 양식이 바뀌어서요. 서양식 방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부 서양식 방으로 하지 않고 일본식과 절충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집도 많아요.
1: 네, 다타미 위에서 지내는 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일본의 주택에서는 신발을 현관에서 벗고 들어가고 일본식 방에서는 슬리퍼를 신지 않죠. 다타미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서 기분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